싶다면 귀가 트이는 영어 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.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영어로 Daily K 검색하시고 D-A-I-L-Y-K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선물 귀티형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. Let's get into hour number two. To take us to the halfway point, it's one last track. It's Nell with Only One.